0: 지금 가지 마봐. 내 입으로 누가 먹겠나 와. 어디서 그냥 기다릴 수 있나 봐.
1: 하리 하리 하리. 내 보는 게 미안 누구. 말 있어 그다음 망해놓고 다는 거.
2: 네, 나만 안 돼. 빠르다.